놈이 사나 부름 뻑가기엔 징오이 몰람랜 징카이 빵부마이다 훌타올라버지 평일라이리 라버야 올리 까우타 징고이 내렁리니 라이오이 비능부부 아이고 까이라우 사랑리 리르까버 사랑리 마땀마두데디 마랑인디 팔자와 말이 마이 땀빡떡들리 비르가 징오바야 말리고 마이게이 올리르가 시라나 고망 말인 코로 코로 코리 자랑 마룽시가 눈에디 오키키리리 공아가 람네

헌젤 나 좀 따비리 따비리 버스 아카시마니 임팔기 글라 채널기 토름니 하우직 에요키 풍타리엔 마카이타리 마니 뿌리다 바우 따비러스이.

군락번 집은 식내색바 통나우점 사모노 세링바 마타미세 메타비리 동안동안바 콘젤다 다한제리바 머니뿌리 마타미세 아로이베데 호지금 타비르시 산젠밤 바김 찬드르싱기 콘젤다 무투와 톰바나 세링비시 아숨나 세호리 타완 미짝 리싱 렉다 회람거니 에이기수 아마디 톰틴

0: 아이마 아 통과한다 밤리 버시부 이니만 크레다 가리기노 마네 야상부 마타 마시다 밤리시 이니 이니 나트로
1: 아이마 마네 마네 빌라시니 시다 밤실라오
0: 이니
1: 아 자르팅아 사이노 불로이로바니 아도 마시디 마하마토 락트레니
0: 오
1: 마하쿵아이리바니
0: 오오
1: 마 쇼이드나 토리엔다 nga 파바셀라마니 Mana ngarang nak kui mayam dah, ahau bunga biza ni na hairan bani. Nungti gidi, mana laku matam jauh bani ni.
0: Ini, tada mama se, yam na papa mimali. Uasu yam na ngangdi, tabuk supaja ane tawi. Nung mani ni sida inkola se, ulang langkri.
1: Jumi, madi yam papa mimi. Matamu jauh ba, minung silai bami ni. Pikli ngai degi, ayno mabu kangai. Ipana makoygi imungse lawuna na bathamambani
0: o o o
1: haujikti magi mapa mama laikhidre aigi sulai khidre laishabi pakhang pharaba phauba aikhoyani se dam tinare aina turenda chatpa turenda irujaba yamna pama eba mahangna ne aibu bara khongbanda he he pubirami
2: Babuni, babuni, turian sekarang ni hai dai tholol lah.
1: Aslah ini, kahino, aina tu mina sakit orang kan nak laut itu
2: kan? Kan nak laut itu kemain tanya. Nak kau ke cakap orang ini kalau sih dah, nang ni mung dalam ini, aina nui ke tongan dek kau bni kahino.
1: Ado kamera, turian cepatnya ibung sih nasi ayah dia ba. Ado orang sini, ngasih dia nang yau ni hai betul dana. Jalur hai rupai wan.
2: Ado orang di laut nak kau rusuh yari dana kahino. Aku, aduh dengan hati lepas mu, ini saya, manung dengan tamu hiye.
1: Turian deh, ini namu haluri bora.
2: Ini pun bersul loir ya ba, para pengasing tu sana, loir ni on tua me.
1: Hoi ni, nang mengair ni, meramuk ba, hising ba.
2: Nang cuma meramuk itu di, lam lam sigi mising sih na, meramuk pi, silam kang pi babu ni na, hai neri sih de. Aduh babu ni, ini ngarang hing saya, tumbuh ada tu na, tumbuh lagi. Tumbuh ada, nampak layak ba. Nang na turil cakap yang hebat tu sana. Tuk ningsang menung dah angdu dah. Ada saman dah nampak ada dah nana. Indo puru ke turian dah tumbuh cale.
1: Aduh budin ya. Aisyu turian dah cakap ni hebat juga kan dah nya. Nanti nak aku balik. Imong manggon, loi na waite tu eh. Ada gigi cai teraga nya. Lagi dup thamai kat pasu, tumbuh lo cale.
2: Yang gua bawa ni. Ngasih di barak turban saya. Untuk apa saja?
1: Yang apa sih?
2: Lengui mata sih dah. Nangge lagi kungul saya. Pasal natar. Aduh bu, kungul singa sih di matam sang nak kui nelayan leroy. Nungsi cilak pada di loi nak kupsin kerani ko.
1: Aduh. Aiwa mah aje ni.
2: Kaino.
1: Hore ni. Nangge hono bi turian dah jong thakraga. Kui nak irup pada. Aduh tau nuko. Ayam pakat ni
2: ba. Peng bi. Aduh ni irup pai nih hari sih. Nang na iru yo, ayi na iru ke?
1: Ayi ko ba, nang na iru kerja pagol lagda bodo. As, ayam kijah zani yo.
2: Karim tu tau roy nuksa, tiru no haba. Ko, hey.
1: Tu. Ayi na hai na hai na amu pagol lagdre ba. As, cakap kerja tu renci ki manung dek kari lelong gan yesu kangda ba. As, kaman tau nuksi dia, jom pagol lagdre mi. Ma, Muhammad, Muhammad.
2: Hey. Babu ni, yang itu light teroy, macam mana? Tu, si.
1: Light teroy kan? Nang na dumai na irup ke dobel ayat ini, aicak lagi. Ini matung mana? Bukan nang na cukup cermin teroy hari ini.
2: Hai, irup pas ini, dumai na tobo ngak teni ni. Kau ingu, aisy bukan tu nang na kopi tobo kerikin.
1: Suk cakap apa? Suk pak apa tu rian sih dah? Nang na sum pagol lagda bodo. Ayam kambing kambra.
2: Oh, pare sih. Nang na yadre dini ya. Ayi rupa sih tu oke dulu. Nang na yadre dini.
1: Pare lau, kakala sih. Sih, nak kutu piro. Sih, ayi singkak ke kakala sih ba.
2: Ha.
1: Sih.
2: Hai ma. Hai. Babu ni. Ayi wam tak hai ya.
1: Hai ukaino.
2: Nang bu. Ayi muna sopa yadre na hai day ni.
1: Ya deh, cumi. Aduh, ngasih di 속으로는 아두나 허직디 아이 이신들 루프라니
2: 하 낭나부 루퍼디 아이슈 루퍼니 아두 이만이나 뿐나 루프도이지 두레일디 아맞다니 아두디 가만히 뚝다봐
1: 아두부디 두레인디 두레니다나 마디 뿐나 먹기니
2: 하
1: 아싱아만 카이디 마기디 랩다나 좀 젠테자 기복합다니 야레 야레 도시
2: 그이노
1: 아이 코에니 아무 하나 마카 강나로 금시 까르시 힘들 잘라시
2: 호이 호이 까르시 아도 아이는 원다 바움 덩기는 덩
1: 하 그리 바우노
2: 그이노네 아이시아 이빠나 호자이드 잘루신 하이
1: 예 까이기노
2: 바보네야 이들 좋아 락트링이다 호자이 니몰마 아이가 그는 루홍 먹이 하이너래
1: 하. 낭보.
2: 왜?
1: 낭보 루홍 봐. 엄마. 에이 양아이. 양아이.
2: 마부니. 에이 숭아이. 아바나. 개틸데 보리온 맞았다. 와시. 루신나르 뿐인 하이.
1: 아두보. 아두보 행동해 봐야 보 와르네. 난게 와서 따보다 잉원다 아키바 이씨 두중바 파워에
2: 마시다 아이니까리 하이닝아이리 보게 낭낙한가디 이건 정도 딱 비워봐 보니 아이까리 하이두이노봐
1: 아이캉디 아이까서 땅미할라이 때는 건다 아이캉디
2: 마보니
1: 아이까슐라이 때 아이 강대.
0: 아들이 이니 막 어둠 루홍크라브라.
1: 허이, 홍이, 루홍 보마동 이구이구이드나 누비도 시크레. 말해 박티바 누빠니. 마땀 카라레이라가 아이기 이빨레이키드레. 마하키 바바수. 동타망 타오이나 돔 레이키드레 마만나 아이코이기 라우수이 아두가 아이코이기 인콜라시쇼 나시 파워 영신 베리바니 캉데다 마학 야우드라바디 아이기 유마세 부부부 와가니 칼리
0: 이네 아이나 오데 와크라 항닝이
1: 하 카리와노
0: 와팜마세 얌나 루바 와수나티 아두가 얌나 라이나 루바 야바 와수나티 아이디 이네기 맘드수 얌나 카헤나 캉부스나티 아약 샤마키디 이사사우레 이사누피 아마가 누파 아마가 라이 이네기 맘드수 캉닝이
1: 얌나 파레네 낭기디 나차차우르바니나 타독바스야레
0: 이네
1: 아이디 욤반데 레샤비니 반수팔라로
0: 오
1: 인콜 창비오이나 숨 레이라니 욤시다 닝올 이탄타니
0: 아
1: 아두와르수 아이 이마도 징미닝원니
0: 오
1: 아톤 바자니 하이다나 이파노 마부 임시다 부신 방암키데 아이나 자히 오홈 수락바다 이파나 이부 포다나 임시다 부비라키바니 이파나 이부 얌론타위 아이기 담막 러윙콘 피비 아이부 타자나바 깐나소 호나람 아이나 디숭 야 야키데 아이기 분시다 누파 아마타 칸나키바솔레이테 아도 땅아이 파다나 마하마드카디 wari kaya sane aina hingli bo punchi asida mahamad ki chaura ba mateng dia dom jauri sara simaru hundok simatong haibado aingon de hek thokle maga igase jatinate adubu ipa ma pale ringe gi nusina ba mari du di adamak leiri hojik su
0: ine gya wabado ai sab jana khangi mai sa langla ba urum phangdra ba nupi oi bi gi awaba aina kari khangdani ada buine nahakti narai bu yamna pai puksiel chaur bo upala magi marumda nahak hingli haiba ai khangle mafamna matamna yadabagi sanabagi palladu budi adum nai rasanu male masid leidi ba mi khudi mak wai asobuna sauna wai masana pitna wai nungti nimit khudingi awabugi langla amam pheli ba punsinga haktane ini
1: jummi nangna haiba khudi mak jummi ना कोई दिलारी है होगा नी ना कहाँ था पकड़ा बा ꯑꯩꯗꯤ ꯂꯥꯏꯔꯤꯛ ꯇꯝꯃꯛꯇꯦ, ꯏꯄꯥꯅꯩꯕꯨ ꯂꯥꯏꯔꯤꯛ ꯇꯝꯍꯟꯗꯦ, ꯅꯨꯄꯤꯅ ꯂꯥꯏꯔꯤꯛ ꯇꯝꯕ ꯌꯥꯗꯦ ꯍꯥꯏꯗꯅ ꯑꯩꯒꯤ ꯑꯋꯥꯠꯄ ꯑꯄꯥꯝꯕ ꯈꯨꯗꯤꯡꯃꯛ ꯃꯍꯥꯛꯅ ꯄꯤꯒꯅꯤ ꯍꯥꯏ, ꯄꯤꯁꯨ ꯄꯤꯔꯝꯃꯤ, ꯂꯧ ꯀꯌꯥꯁꯨꯅꯤ, ꯏꯪꯈꯣꯜꯁꯨꯅꯤ, ꯑꯗꯨ ꯑꯣꯏꯔꯕꯁꯨ ꯂꯥꯏꯔꯤꯛ ꯇꯝꯃꯛꯇꯕꯒꯤ ꯑꯋꯥꯕ ꯑꯗꯨꯗꯤ ꯉꯁꯤꯁꯨ ꯐꯥꯎꯔꯤ
0: ꯏꯅꯦ.
1: ꯃꯍꯥꯛꯇꯤ ꯂꯥꯏꯔꯤꯛ ꯍꯩ, ꯃꯍꯥꯛ ꯂꯈꯤꯄꯨꯔꯗ ꯅꯨꯃꯤꯠ ꯈꯨꯗꯤꯡꯒꯤ ꯂꯥꯏꯔꯤꯛ ꯇꯝꯕ ꯆꯠꯂꯝꯕꯅꯤ.
0: ꯅꯣꯡꯃꯗꯤ ꯏꯅꯦꯁꯨ ꯑꯩꯈꯣꯏ ꯃꯅꯤꯄꯨꯔꯗ ꯄꯨꯒꯅꯤ, ꯃꯅꯤꯄꯨꯔꯒꯤ ꯅꯨꯄꯤꯒꯤ ꯐꯤꯕꯝ ꯌꯦꯡꯍꯟꯒꯅꯤ, ꯏꯃꯥ ꯀꯩꯊꯦꯜ ꯌꯦꯡꯍꯟꯒꯅꯤ, ꯃꯩꯇꯩ ꯅꯨꯄꯤꯒꯤ ꯊꯧꯅꯥ ꯂꯤꯡꯖꯦꯟꯗꯣ ꯎꯍꯟꯒꯅꯤ ꯏꯅꯦ.
1: ꯑꯩꯁꯨ ꯆꯠꯅꯤꯡꯉꯤꯕꯅꯤꯅꯦ, ꯅꯪꯅ ꯄꯨꯕꯤꯔꯗꯤ ꯌꯥꯝ ꯅꯨꯡꯉꯥꯏꯅꯤ.
2: ꯕꯥꯕꯨꯅꯤ,
1: ꯍꯥꯏꯃꯥ
2: ꯕꯥꯕꯨꯅꯤ,
1: ꯃꯍꯥꯃꯁꯦ ꯑꯃꯨꯛ ꯂꯥꯛꯏ.
0: ꯑꯗꯨꯗꯤ ꯏꯅꯦ

0: Western Music 다비리
1: 아카스바니 인파 하우지라비라시 상나이르바 싱기와리 토람시다 라디오 드라마 이바 상나이르바 모이랑템 이노 모이랑템 이노 마사기 톱톱포 쿠이 레이자바 이름다 마니포르기 상나이르바 라디오 릴라 이바 아마니 Mahak English ma sama pani fu mangagi October gi tang tarama thoi de pokhi asing balai phamdi uri poktani thaina gi japalan haina khangna ba

0: 됐어.
1: 응?
0: 누나, 우아함도 하이제게.
1: 그래, 뭐 봐. 상식 땀 놓아있다 보니네. 다소 오시. 그리 하이닝이 노.
0: 됐어. 아이기. 뭐 파면 못다 하이비오 봐.
1: 그리 노.
0: 아이. 요모사 아무튼 자세기네 또 보니.
1: 뭐 봐.
0: 응앙심슈 로이나 사옥실라 하버니나 레이펌시 기등 진실라 보시다
1: 이히 뭐봐 끄이누낭 하이두보 끄리기 사도이누낭기 동안아 낭날레 이제 까숑 가이벌렀디
0: 다소
1: 시엘수 인티누아이나 토포수나트리 까다이득이 시엘라노 낭날 사도시보 모두 따서오나 야로이고
2: 끄리기 야로이도리버노 응앙나 하리시보 좀들어 마기수마 펌마마 캉나 사자라기 하이버니 이모바, 마닝롬다 람카라 항시 소아이드네야 헷다 사로 이나우시디 에코이수마 땡빵니다 이나오네 염사라가보 깨더베 빵오이드이노 빵니 이따이 말레이리시디
1: 이모바 남부 염시 사라게 해나 쩝용을 렙러브로
0: 오이다소 나나오는 비가 다나라게
1: 파리 코에다 따나벌로이라버디 윤펑기 오이너디네 시하이마 짭짜나릴디 흰콜치기 보인체 레허우리버시 보인머리 깍다니도 아두가 레모보 보이나마 깍다니 마음도디 윤사정그래드나 아두까이노까이노 어땀도다 따나라시 아뭐 펌치다 칼이 영절로다 아두 아묵단가디 문나 칼로고 이모바
0: 다소
2: 담모 까이누니 아무땅 칼로이보 마코이보 앙앙로 내학 레이타 숨 와칼 홍도 홍진 따오가드로 이모바 아이디 낭세 타글 이바니 내 사기 엄마 사자기 가이나 나 타우나 레이바기 이나우시디 파리 파리 쌍어
0: 호이 호이 데이마

0: 미, 그 이따 저기 비범지, 이 인문놈들.
1: 담아, 깝가누세. 이세요엔 오르가 수 농아이로이.
0: 농무농무기, 숨 손질래.
1: 담아.
0: 다사오나, 손을 내요세. 아이 암농아이티. 다사오기 와보세. 꼭 나나봐. 아이 기드니 나마 다소도 삐르게 법이.
1: 가이노 담모. 담모는 하이도 못 가이노. 담모디 사나 방마 타박 소르가 짜리바 나들어. 타박 와는 호망 따는 소르가 행리로 담모는 아동네 떠오르바디 가리오이니.
0: 이 암마 타박 떠오르시디. 마나의 코이기 너무 행비라거니. 이 암마세 애기디 이뻐하네. 이빠하면서 큰 호흡들어 보이나? 마땀 뿌는 먹다 이빠하고 내 간절히 기분.
1: 이 아방 암로해. 이 아버스 공 암로이다 뭐.
0: 그래요. 아루가 타박다. 난 나 야바 비드나. 아이네 공 그럼 나 타한 거니. 에이. 마이 티드나 들락해. 능력이 아닌데나 아이나 타박 엄마 떠오보다 아이 마이 티드나 너무 락해. 능력이 아닌데나 아이나 떠오르가 아이 까리군발 해박 티드나 구동 티르보디
1: 담모
0: 능수 라이박 티비 해봐도 외우군 세 야래하여 능게 야부도 엉뚱이요.
1: 아이가 뭐, 아이가 뭐였다 뭐. 아이도 한번 암디. 비범시다. 아이나 곰도 있을까리노. 아이부 파타비도 안 비가 놓다 뭐. 아이마도 야방 암모. 아이 야방 암모이.
0: 이행어. 독터는 마귀 이 말이 뭐 쓸만한 오나트라버디. 끝나 아이도는 레이리. 시더부 아이네 야먹이뿐 시부 간다나 또 민날 로또라 감신드는 라이버시고 아이부 쏜가드라네비

0: 이씨, 쇼이당 학도 품게. 엄마, 지혜도 시도 부러.
1: 세, 시대레이리, 시대 반비로. 아유키농 사세, 야이 비람. 아이, 케이케이 노키타 마카다로 시루기. 아이마, 이나마 네트로아들라 이시보. 이나마, 이나마, 에코이 쇼엄들레이, 마탁다. 아, 시다, 시다. 마탁다 카카피로.
2: 호이, 호이. 가라게, 가라게.
3: 저봐, 학생 계시다고 들어봤나 또?
0: 이제 염농아일 그 휴트도 보통 드라이브더니.
3: 할머, 엉엉디 모딩도 잘한 그러브러.
1: 응, 이삼 구이드리나 장한 그래.
3: 파래 파래.
0: 하, 그 이모부 여기 이음씨 소로리시부 순간은 가라이다 설리노. 마마 이모도 와가 맞다 하이디 와로 그러자라. 아 일락락되니 너무 괜찮다 한무들어 보 마마.
1: 아이나 가리보 뭐 한무도이노. 아이디 이나우데 이나우금 얌능시 이나 모이봉아 시파우들레이나라빠니. 도터나 이 마리나 트라바디에나 헷카이락바 파우도 따바데기네. 이모버시나 망원데 비우 하이라 아니 하이데나 이홈마세 다독도네 헷타사트레다나.
0: 에코 이모버 막나 하도나 더럼거니 하이브시디 이디 다자 대복
1: 호이니 호이니 다자로이니 아도 오라디 모이네 이홈마세 다독도나 사키바기 마람보까리 라이게니
0: 이모바 이하마기 이모 그리노 낙나 똑복치엔 빅리버드워 아이씨 니 하이라수 이나오더기 내 한번은 해 카카모이 러브로 있고 시모바
3: 이 세기 뭔가 난 학장 가식당 갈랍던 아이디 아이네 와시 암나디 아이닝다보니 안도 뭔가 시디 이 세기는 거의 다 와크라 하이게 나 코이시 밑 빵나 빵나 둠두나 레이디
0: 그리노시
3: 이모바나 마양박이다마 가얌 것도 이 하이바도 이봉어, 낭부 강드리브라, 나타가 강나 강나 강친나 드리브라.
0: 이제,
3: 빅링이들이 하오나. 미나 마양박이 팟다보와 아무타 하이바다. 송톡두나 미가야 카나리바. 낭기는 오나보기다마. 마나가리다오키. 낭기 다바키 학덕나 트로 셀피나 나발레이다다나. 꼬시엔젠바다. 이모브나 마기 힌골 사룩도 요올가 셀 티키브나 가오라브라.
0: 이제.
3: 레이베 인콜 마세치가 나 코이나 진나나 본나 레미나기니 하이나 하이키바나 드로 난 타벅도레 돌롭자레 나 욤사나나 포나레 이모바나 에코이 따서우나 욤사나니 하이레 에코이 욤파잡다 레이라니 하이다나 카야 하라우자마 마사기 농목이 타벅 수르가 자자바 마학나 세히 아마헤나 타벅 짰다나 낭기 용파자바세 사키바나드로
0: 이시야
1: 이나마 이나마기 와도 가리노마 이카이카이레다 이모바나냐 마친막톡나 마통안에 레이르게 용사자르게 하이자락바니 가이노 아이코이나 망원다 용홍도 용사로가이나 하이키바술레이띠
3: 미스타 아이 로잉캉이 이몽시다 실리바 눅시 가나나 가리소홀리 아이슈캉이
1: 용사르게 홍독사르게나 마친 통통나 하이리 아두다 이코이디 사로이네 숨나 하기버다니까이노
3: 호이네 호이네 용사로 하리세 마기 용사도리세 마팜가다이다노 쿠방 우빡빠 마치 아시 마기스로 오이 노리브라 다루비도 마사수와이 상드르베 나코이나 까진레 이사누바기 아두게 아다기 나향리트나 하이버두다 나나 불레닝가도이노
1: 하이리시네디 마두다 코동사바 로라가 아이부수 팟다바타 한비라가 마야암바기 수 루라바 마탐시다 나티 이모바나 망원데기 키드니 비유 아이나 하이라 아니 하이드나 파카트나 욤제 타독두나서 키바나트로
3: 나 코이네 진나 하이드라바수 복부득이 마닝 통자라 드라바 아와바 칸바타나 마서로 고이르라바 이부아두나디 마시수 아이기 이암바디 아이기 이파니 이파기 분치 간다바 야데 하이드나 마사다 여보기드니 기드니 나마 마야보기다 마카토블리
0: 이모바 이제 아이 기분 지에서 내 행복이 남기겠어 아이 나오기 도자할 때나 행제보니 아시 와와이드 강제방금 루드레제 아빠 깔락바 미하우바카야 아나 염실라바 미오이바기 마뽀뽀이로바나 내학반 타루레제 우그다바 믿나 타루레 타그다바 나 꿈시나 우루레제 우라바 따요 나름레 아이 이모가 못 이루거니 아이 혹시 뭐 이나오 못 이루거니 제
3: 아빠 아빠 아빠
1: 담아 세 삼부세 기탕 탁시세
4: 응? 딸리 하우띠 넌 잠부세 양 하우띠 아이 싹라미에 봐 나랑 순에 싹 비제디 세 싹히도 싹이 봐 아이 싹 얌라미에 봐
1: 담아
4: 강디 나 시디네 아이 샤시야 와이 나 시디
1: 허이허이 허린디 소이드는 자라도이니 아이는 타박 수로 바할라가 세일비라가 싱수할락도이니 히닥수레락도이니 아데기디 나시디 나수레락도이니
4: 나수레락도이로 하우니에드디 나사아다보고 이래 나와이 거기다서오그네 시에가 거의 무너무너는 사아보도 그야마 하우이 강한봐
1: 담아 낭아두닝 싱브라 담아 시하여 낭아두닝 싱브라 하여 담아
4: 니라 코이샤도 가이샤카라
1: 담아
4: 아이기 밑에 우리와 코이샤도 깨끗이 강구라 코이타 속수 우다복구 이래다
1: 담아
4: 양모님이 니라 코일레시오 가이드노 시 하이오바 코일레시 가이드노
1: 담아 능보가 칼자로바 아이 이 능기때 루비니 농마따 이밍 파나가 오키다 보니 비하이바닥이 힌다 보니 아누보 내 시디낭 이보스 강드라 말리 담아 윤보대 싹싹이 헤름가 놓고 어린디 아이 거의 작통하고 살아도 있니
4: 하이로이 아이 하이로이 난 순해 모이기는 빠져 오물라 입어도 어두는 애 너코너코도 드디우라 까짜디 양놈이노 러우룩 비원이다 아이 하이로이 모이디네 티네 티네 사이자니
0: 모이네네 아이보 안가호보까이네 아이 가옥시 가옥드네
4: 아두 나이 코니 코이샤도 가이샤키노
1: 담마
4: 코이샤디
1: 세 아이 타박살바 티잉이
0: 아무뿐 돌아봐. 아이고 무뿐 돌아봐. 뿐가노. 아이고 뿐가노 봐. 얌나에 봐. 토리는 싱보듯이 영우 시 딸리면 뭐 얌지 영우 얌나에 봐.
1: 허이세 허이세. 답나 뿐게. 난디 아이레 드링에다 괴차 쓰리도디. 나한주 윤보기 작품도 작록 토예나. 아이코이 시다 레이라노 쓰 크로스 쓰 크로나 하이도디. 아이코이 가다이다 무레이로니. 아두나네. 모이는 사원님 부터 박도 오야 돼. 낭사다나 보니 아이나 볼리세. 안도다마 나시디 아이가 날락도이네. 세. 그 입맛에서 톡봐야 되고.
0: 허이. 털이는 뿐부시. 나디암 나이. 아도. 너는네. 첫번도 아쿠이다 속도 테네를 뿌리 이웃고.
5: 이봐봐. 야박이 이모봐
3: 이모봐 이모봐 이모 나 이거 너무 무서워
0: 따쇼 아야 아코야 아코야 따쇼 몰라 따쇼 낭라보 가다이 아이여서 보디 아이여서 보리라 보라봐 시 아이 짱기도 싸게 봐 아이 짱이 암라미야 봐 싹싹도 붓고 이래 봐
5: 따쇼
0: 시 아이 짱기도 싸게 봐
5: 돌리고 목색하리고 야박이 뭐
0: 시야 시 이따 이마
3: 가이노 난게 뭐 가이노
0: 너이 너이 매암라 아이지 사디 부럭 들어보 하 아이지 사도 너이 부럭 들어봐 아이디네 아이기 상아이기니 아이기 상아이기니 아이디 아이기 상아이기니 하지
3: 이모봐 이 팀이 이모봐
1: Karino ulam liba matau si bo.
3: Imo ba? Karino nangi mo ong si bo. Isiyagi mito uli ba si bo Karino? Tarubia. Pibam si karam no oiki mo no. Nang no wa ama kahirap riba si na karigi no. Inama. Luko padali ang tama ko. Amagi matat tama. Matang matang. Aigi puro'y bagilay bagtatam liba awawase. Puubang amda doon na. Ato patay bang panamada. Ma. Hingli. Itay bungong itaway na bukal na marihay doon na. Nanaw ni pagi kitnipit ho. Rabatong da. Aigi lay bagtatam lang mala. Hani pandang airi mabibok nung dalai ba isana nawiyak tamlag pato. Matam jana hospital yung bangang kita ba na? Ijagi. Magi majagi tawa yaw draba asiba saktam do uro pabigup kaki. Asing mabibam da adamag laikre. Mabu. Mabu ay nalaying bibasyo ng Andre. Tarubi, nang naiko ay kuding mapupana na ba? Asaw bagi anabagi, mayam po na magta. Tensan pina na nabahay na. Tawo tapak ko ay baso. Mano, mano tsumdi na na. Inamati, nang hawjing taso jale. Asum na lay ba yaro ay dana? Nahakulaw na naman lang pa ni. Ano mo? Nasi ay na mensi na uri ba? Dahil ba mayam si di? Karino? Ay kang bang Andre?
0: Ibo ba? Yabayaam na lahat ka, ibo ba? Karino? Tangi mo huwag si mo asun nang nalay ba yam ro? Naya malay di si di. Nang wala yung gani, lao. Iyong nasa si, sumay nalay ba yam ro? Ipagi na, aroy mabikupta, ikut na siya pahay doon, nang musin na nagmane. Lao, yam, amagtat siya nang kuhan niya lao ni mo ba? Tarubi, lao, nasal, sasi.
1: Itay mag-ibo mo. Itay manawag kalkanta, Audrey. Si iba na po ba yaroy na ba? Lantong na kalagkan sa uba na tumatpan. Itay man na. Nasil na naugin yung si Ikra ba Mariso tadali. Nayambag yung taway bukan biri ba inaubo. Kaya adala na puro riba. Natay mabumutang apiyo. Tarubi, Lucilo, ikoy. Ako'y bulaw bulag liba ni. Si Dagiti na ako'y puna. Nung ayin na layra ka daban. Sa loloy si Luro, saan na ba tao si Tarubi?
3: Sana? Loy si Luro, sana?
0: Imo ba? Kaya daw lagi pamakalay dito mo. Kasi, lo, tasaw ka na. Isyam na sana si lo. Si lo.
3: Isay ito ba? Nangway ko'y nasaw mo, Patribro. Lo, sa si lo.
0: Mo ba? Lo? Tasaw na deh. Nang kinakutap po libo siya. Lo toke. Ayang ay pula ro. Yung nasa si Imo ba? Imo ba? Imo ba?
1: Imo ba? Imo ba?
0: Karino!
1: Imo ba? Imo ba?
0: Karino! Karino! Karino! Karino! Imo ba? Karino! Imo ba?
1: Karino!
0: Imo ba? Karino! Imo ba? Karino!
1: Imo ba?
0: Tasaw na yung nasa si Imo ba?
1: Imo ba? Imo ba?
0: Karino!
3: Isiyagi ang tumba. Karino nang natawri si mo.
1: Imo ba?
3: Hapano na mo. Nang mo tsak-tsakin. Tsak-rami hanang matay ni. Hapano. Tsak-tsakin hanang matay ni. Huwag ito. Isina. Isina niya. Nang itsak-tsakin. Inbigay. Si. Si hapano. Ang tumba.
1: Itay mag-ipo mo. Nang itay mo kung agpiramdanan sa labo.
6: Matam po na magta. Nung sina na, layna ba't ako nasa ba? Kasi itay manalawalak na ka. Nang karisuhay ramda na, itay mabungak piramda na. Ay ko'y buwaraw na na sa labo, itay magibungo.
3: Damo. Damo. Nang ay butadog doon at sa labro. Ay, ito rin na pularo eh. Si, nang nanay na ay mo doon, ay pularo eh. Ay, ito rin na pularo eh. Damo.
0: Nagsuri ba ang ibang pita bro? Saan mo maraw-raw bro?
3: Damo. Tay banggi awa ba pumbag ko na among hanag kumlang leroy na mamapamda nang di ningay na natong kontan ay gimit sinamong tasuwa pa ang kinabami ko ang awa pinagkup doon na kangyan pamda nang niyatara ko na mamikup si karingi sinabi ng lima no nandi nang di chat kre hondok lam lelan tum sagay na tingam na nang di chat kibada nang gi tawai na di kare supuki di

비라가 다이봉 이번 아파리 나무 신부 가오린 산 신부금 신비라가 누가이라가 다이봉 꿈해이 야혼 비리마 해이봉어 나시 고복고로 야이 파라버도 밀라시다 나파리 나무 신나 나로 쿠야 카다 성제리 어와 아나타 한비그누 두리 이리실 한비그누 마담 푸나막타 야이 파복 나막타부 피나비오 하이다나 나파리 나무 오이와 나 나로 쿠야 카다 코룸제리 시마이나 민카이두디 아루브네시코 아두나 융기 아할라마 오이나 아한둘레이트라가 슈팔리 마마 오이비이두나 민카이 시부 강자라가디 아이나 사히 아마기 마눙다 사지부 세라오바 하이나 슈레이리 아두가 아테이 아토파 라닝 토다 아이나 카리고 마마탕 카닝바 코닝바 레이라가디 마두 싱바 싱비 하이드나 마나마 싱카야 티엔다나 하이랑 레랑 가야 야오나 아이코이나 레인토고 닝제게 하이바 레이라가디 민카이시나 융기 안두나 하이라가나 아이코이나 하인바 마얌싱도 하이라가 고름잡아 야이코 아두 루리바디 아이코이 레닝토시 마마이카돔도 올레가 레이 하이바시니코 얌 루리시 포체이 마얌시 티엔바 루이리 하이라가나 가마이토우데게 레닝토시 이문문다 마마이지 온젤레가 레이디오 마마이지 마발롬도 온토글레 하이바 아두나 마시 마발롬도 온토글레 하이바시 따바다 가나곰바 카라나 레닝토 마반 투에가이나 칸부시야이고 나띠 까리기노 마나 마발롬도 온토오가 산동가 진데기 레이디시 마사마나이 레이디바 인콜시아이고노 몽모 상가이 레이디바두기 아쿠이바다 디무레이모 가야라바 사루잉아루이 가야라 hikap teng kap kya lakpa pumnamak to unanaba ngaknanaba adugita makta mana sandong kachil adudegi sanagi phamban matakdegi phammakanda mabal otho oglaidi ne adunani ahalman singna imaiben singna hayayangangcha inaka ingunda phadaudi ahing nonglena thamba phatie ko haiko masikari kinoida leinthong madi aikoina tungra ga su koina yengdana ओइनस्तने ngaagalairiba ni na phata hundi ta thamabadi akai belai phati hairim nebu mapalumda onthoktana nga tana leiba learning thoksi aikoina pochei chimayam si thele harakan sida maira mi group than baluire harakan sida aikoi khoba ani si yamnung si na tapna ohmla khugni isai naina kaino ma haining ni male na mamai si tapna leishilakani adugi matamduda aina hainingba pungningi wa punama ipada haijaba nonjaba loire harakanda hojikti nasana nai oibana haijeningba haijaba loire baibungo daning thau sana mai napari namum singbunga piriba sana phabalanda mu napamda hanjindana leibiro haidana aruiba duda khoba ahumlok tu amuk tapna khugani aduga isai nai na haibal wele haidar mashi hanagi mapandamu laigani bu asibu kari kawi ahalaman singna khumuk khangdrabadi yade ko haina he he haibudu sini ahobudu oirade akon busum hanjin doini sana mai lining da yam luba yumba lon yam mari lena ba hajiki hawali ba isa sing maya singsina khangdaba yadrabu maya mamal lady